지다이웅물르지르우진디아가키티르쇼다승승비진라한다오직비토로버설랄만하우지다이웅물르지르등이야이베르비